0: This station plays all the greatest hits and more. Non-stop music every day.
1: 아구 프리넷 방트 비에스니 방트 이세스 올댓 바이 마이 GMR LIFE.